0: 系啦，听完我哋啊，听三五成群咁样咧，大把机会 hea 啦，系咪先啊？
1: 咁又系，
0: 我哋真系有好多精彩嘅资讯，好多嘅靓歌系陪住大家嘅。
1: 我哋陪伴你一点至三点，
0: 系喂，都好耐冇听佢嘅新歌，而家听翻咧，有种上瘾嘅感觉啊！郑融。